0: 나 빨리 가시.
1: 나 빨리 보노.
0: 와.
2: 네.
1: 나 빨리 가시.
0: 아우. Never never mind.
1: My.
0: Never mind.
1: 아슬이 있나?
0: Never mind. 저기.
1: 오케이. 한번 더 일단.
0: 고스.
1: 오케이. 한번 더.
0: 오케이.
1: 야. 야.
0: 네 또.
1: 예, 그래, 근데 너. 네. 엄마 얘기하잖아? 얘기하는 거.